0: 데이브 전화 같은 데서 넣어.
1: 데이브 드리리가비?
2: 드리아가비.
1: Go ahead.
2: Approaching the juvenile back to the residence.
1: 10-4.
0: Negative 4 ACL.
1: Probably negative 4 ACL.